0: 我的确是不能忍的，当初娶刘三娘这个寡妇，图的无非是她肚中的遗腹子。我以为只要遮掩得当，旁人都会以为那是我的亲生子。刘三娘是知情的，我们不过是各取所需罢了，谈何情分？
1: 凶和徐伦应该说的都是实话。那凶手呢？凶手是谁？这屋里一共就三个人，你吼得这么震天响干什么？非要追查，非要犯案，现在好了，铁案被翻成悬案，如何收场？
2: 千尊，千尊，出事了！
1: 哎，你们说这无缘无仇的，那刘三娘她厉鬼，下午招惹她干嘛呀？
3: 这你就不知道了吧？刘三娘她是来找孩子的。
4: 昨儿晚上啊，锁儿在这儿，让
5: 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